0: Nigeria. 지배인 소름 마른 두두.
1: Pro 2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